나시만 그르나 미타 헤기 코 크나소나 마나하다오 바디구 미터 찰루 품니깃 코 크낭스 카나만 겐 원 나카즈 아지스 니릉바 기동아루 기타라 골 탐바야 기트 나시만다오 크나소나 만겐

말씀왕 자성달리기 드랑코가 마타니 소마요. 젠킹스 모먼 아로 크레닝 마락니는 그 바기 드랑코 크나소나만 아하. 다우드 티사니 잡만 호치 사바지미 콜라치 아한. 우먼스 바 미츠 크랑니 프로그램 먹고

아우 예수님 받고 졸졸 아이리스 잉티와 트리니르 가바기 트랑코 크나스 카나타만 안겐기 트랑와 칭오 알볼 칭아 로스 뜩뜩 닦아야기 트랑코 크나스 카나만 안겐

나시망 미치크랑니 프로그램니 바꾸 원카메 아이리스 잉티와 트레이닝 그바 기트랑 코크나 소나 만나하 예 기트랑 박사나 치 프로그램 나던 소그만 소마이 바이는 보나하 다 오졸졸 치기니 바이 좀 아한 델리니거 리카팅 바 힌디 코보 코크나 소나 만난게니 야나 카스바니 투라

나시망 자송 달리 기트랑고 가 마타니 소마야 본 카메 제럴 상만이 급하게 기트랑고 나 소나마나 야 기트랑 박사나 아직 프로그램은 소문 소매랑 바이는 보나하 다졸졸 나시망 델리오니 와타츠 카파 등당당 비비트 파티 프로그램 랍선 스테이션 니콘 힌디 잉글리시 코브랑고 박 나 소나마나겐 야나 카스파니 투라

이 사크 차사 파티니 들그파랑 아로 캄카그파랑 바쿨 앙하 스테이트 세크레터리 킷볼랑 농크렘 아가나하 소스니 소쳇 봉화 퍼슨니겠다 프라이머리 유닛랑 마쳤다하 아로 야코 다카니 묵소하니엔 파티코 블락타파트나 아로 라니코니 닥터 DRL 농라이트코 옹나킹 PMP 바이 일렉션노 치아니 챗타니 옹아 ni wakubona uyataha. Talikoburang diyasan, yanakashmani shilong walnam.